0: A4 대시에요. 영어 에데메 수기요. 네, 빼빼대요, 빼빼대요. 에이, 수많았으마리 원유왕. 스파가니 맨, 브랜드 구토리 세리. 이제 메시토피요, 나파스 맨 브랜드.
1: 아, 메시토,
0: 메시토. 파스 에프사노, 아스파와 트롱을 하나 믿어. 프로블레미요, 미나, 모니 트롱, 아스파. 모니 너